0: 비엔알신 클래스. 다이어트 유산균 누가 먼저 시작했을까? 에이스 마이크로바이옴. 에이스 바이오. 내 몸의 생태계를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 생태계로. 답은 에이스 바이옴만의 특허 균주 비엔알 17. 비엔알신이 세상에 찬사를 받는 이유죠. 다이어트 유산균의 표준 비엔알신 에이스 바이옴.
1: 我今年虚岁已经七十岁了，平时工作饮食比较多，肚皮呢跟救生圈一样堵来堵去，穿西装也穿了不合身，影响营养，平时呢走路气喘，肠道也不规律，经常太不好，注意力呢集中不起来，气候观测站、大韩航空的机场商店都有售卖。 能进大韩航空品牌，绝对是高端的品牌。肚皮小了一圈，穿西装也挨个挺拔了。开会啊，做生意也集中了，走路啊又精神了。要保持健康，要长寿，要赚更多的钞票，就是要坚持高端产品的品质，绝对是靠谱，长期吃也放心。
2: 我呢，今年六十五岁了，就讲退休了以后呢，就不大注重自家的身材管理。 就讲饭吃好就坐下来，葛末辰光一长呢，就大腿高头啊，各种肚皮高头啊，就讲搿个脂肪就越积越多，搿人呢就讲整个状态就勿大好，面色嘛老差。